밥만 그런데도 이 심정 풀쳐가야 화분진 함기 앉아 깍깍 또락또락 귀한 음석으로 소절과 물을 유인하고 이 손이 깍깍 나면 세상인 가디 비워라 돌을 들어 난리 울지 너 날짜 배 떨어지니 세상은 비운 것은 너 밖에 또 있느냐 공궁묘지나 찾아 헌가지 이 좌석이 부당하다